0: 아니양 미들고 HIV 디쇼 에즈 집도부 디쇼 아드나도부 약산 감치기만 약추 약등의 호대 HIV 독스 기러 미들보요 알림 금도 지쳐
1: 아포아 풀림으로 임플레이멘 아메키아 헬케어 디쇼 부부 보도시모 보칭 HIV 독스 기러 미들보캬 킨송대 알라키주 약산 호대 금도 지쳐
0: 킨송 말라키 로미클랑 이사느 사가마느
1: 하유샥 주 나가든 스테이트 에즈 컨트롤 소사이티 호대 함바 알지죠
2: apom nanging hiv ko aids yadiba ko rada ba ek hajar anya thori thange cha hiv achamana ba ko hapo liro khamcho ba alanglang
3: ipa using ku hiv chingtang kara uchila yoba angwa mate afrata ba ko apa mayura uchitila proche thola ba nyemna yadire
2: atra aring maliba isana alimi kalapna
3: ipa using hi nagaland state aids control society ku mate sore
4: FM Dragon Band
5: 103 MHz
4: News, Music and Entertainment
5: This is FM Dragon Band
4: FM 103 MHz

0: FM 드래곤 밴. 뉴스, 뮤직, 엔터테인먼트. FM 103 메가헤르츠.
1: 하지 나마세 디어 리스너스 디어 아니 디어 세야 디 리얼 타임 디 고이마 트래픽 라가 잔카리 아르퀘스 인 노트 바운더 레드 디 노트 니자 라 트래픽 디렉션 아세 헤드 투워즈 하이 스쿨 에리아 오 사우스 바운더 사우스 니 아야 라가 트래픽 디렉션 투워즈 BOC 앤 뉴 미니스터 시엘 투야데 몽클라 아로 PHQ 정션 마주데 아세골레 노트 바운드 라 디렉션 디 트래픽 투 모더레이트 아세 아로 사우스 바운드 라 디렉션 디 트래픽 투 라이트 디 카야 세 알락 라사 로글리 투 올 미니스터 Stasiel to Jail Colony, Edu Rasta Low Paribo. PHQ Junction or Mesa Junction Majudia Sigule, northbound direction de traffic to light asse, or southbound direction de traffic to moderate decasse. Alag Rasta do, paramedical to team model to IG, no liver, Ladies Mile Road, Edu Rasan Low Paribo. TCP or Raza Point Majudia Sigule, northbound or southbound to the direction de be traffic to light dec moderate decasse. Alag rasta logule TCP to Razu Point, Noliba Box Cutting to NHAK to Census Point, Noliba Bulbari to Kochozi Ground to Razu Point to Rastahan Lower Paribo. Razu Point or Census Point Majude, northbound direction de traffic to light asse, or southbound direction de traffic to moderate asse. Alag rasta dole Census Point to NHAK, Edu Rasta Lower Paribo. High School Junction or Census Point Majude asigule, Northbound la direction de traffic to light asse, or southbound la direction de traffic to moderate dikhase. Dusra rasta logule Billigram Road DBS, Noliba High School Junction to T Model Road, edu rasta gan lower paribo. NHK Junction or Census Point majudele, northbound or southbound, duita direction de be traffic to light dikhase. It was a real time di koima traffic laga jankari apnian idia honise ago agi bharai nani diole ase program rural connect